순간에 집중해. 어쩔 수 없잖아. 기억 때문에 방향을 잃은 적도 있고 기억을 밟고 더 높이 올라서기도 해. 누군가는 기억 속에 날 그리워한다던데 내가 변했나? 그게 나쁜 거야?